아우, 바다다발레가 많겠지만, 아우레야 미냐카. 바다다게. 우즈아갱고 빔난디, Brothers Johnson Street Wave, from the album Blem, 양고 1978. 오, 바다다게, 잉고마, 빔난다 샤쿨레, 나 스테부지 초고자레게, 다카망가게, 호라레, 슈비나니, 11 o'clock, 가르게, 마구이, 말카망가게, 슈비나니, 세게, 싱게딩고, 시니에투, 라포시, 쇼가타쿨코나, 시티, 라, 코노니아, 와티조, 라, all that jazz. Phezulu eqhulwini ngiphetheke ingoma madoda from the album yango 1993.